0: 이제
1: 아우 굿
2: 5분 거 이든
0: 팀 바가스마
1: 예민 마감 거이 굿굿굿 에이 바다
0: 야
1: 아이 가보슨
2: 어이바이
0: 잭맨 브리게이 볼슨
1: 임니 아탐 고슬다.